0: 오빤 강남 스타일.
1: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 마시마